요구템과 특조니에서나 스화스매치 하미마다치 오후가도모나 배구반다와 그리 아니 스소스 마소마 아니 간에 치소치 오후가베리 초배 좌부도 아쿠카치나

아문 지루 하니 고와부두 미에칼로카 빌리리 무차르 무자 하발레레자 티마니 공체다니 호마부두 고와마 소중우 아주소니 니산 부산다비 따대 초년가 아문니 와무과관니 나리나마 예와들로 무과만 나노칼레

0: 초모 집에 까먹고 가까치다 해야. 하늘이 코 가타 가마 해미. 쇼비 마비 부위 어코 나하냐. 马里小尾巴，
1: 那包小尾巴，那大，底下嘞，他们可能要压过个老了没？人吃的包那包，起码比他个子那多嘞。那茶米出国不团，阿哥的哥为立刻订叫那年里，吃的去也没好看个为的叫那个是，也吃不是那拉可以阿哥，阿多努斯要给一开牙了。

요거템과트조니에스나스화스매치하미마자치오흐가도모나베구반다와글리아니스소스마소마아니간예치소치오흐가베리초배드라부두아쿠카치나하모니

칼로 가빌리리 무차르 무자 하발레레자 티마니 공체단이 호마분두 고와마 조정우 아지소니 니산 부산다비 단대 초년가 아무니 我们关关你哪里那么野外的路，我们关关那路过来。

0: 초모 집에 까먹고 가까치다 해야. 하늘이 코 가타 가마햄. 쇼비 마비 부위 어코나 하냐. 马里小尾巴，
1: 那包小巴，那达，你家嘞，他们可拿票压过个老了没？人去的包那包，起码为他搞起来多嘞。那查米出国务团，阿哥的哥为立刻订交那年里，去的去，也没好看个为订交那个事，也只不是那拉可以阿古，阿多努斯要给一开压了。

0: 초모 집에 까먹고 가까치다 해야. 하늘이 코 가타 가마햄. 쇼비 마비 부위 어코 나하냐. 马里小尾巴，
1: 那包小尾巴，那大，底下嘞，他们可能要压过个老老咩？人吃的包那包，起码比他个子那多嘞。那茶米出过屋团，阿哥的个位，立刻订叫那年里，吃的去，也没好看个位，订叫那个是，也吃不是那拉可以阿哥，阿多努斯要给一开压了。

아문 지루 하니 고와부두 니에칼로카 빌리리 무차르 무자 하발레레자 티마니 공체다니 호마부두 고와마 소중우 아지소니 니산 부산다비 따데 초년가 아문니 워무과관니 나리나마 예와들로 무과만 나노칼레